언더르츠 그만하라. 아유, 와타큰 주야 지가위 자연 만노 사스토로 대대람 보라사 나닥 가게하는 봉 아유 간텀 간텀 봉 역시라 좋죠 안녕.

가 땅서 먹으러 와봤죠. 문드러 문드러 마 아전하네 대회 아목수럼으로 또 대점으로 또 임망인 방꽃토엔 꽃토 와스바다노 우장가는 그렇죠 바랑으로 아유 아전하노 크리자쿠 이끼 백하완쿠 멀어러시